0: Goodness, please, please,
1: please. 나 그만할래?
2: 나 이제 새끼 주네. 그만. 못하게 나서 빠니들로
1: 슬도우치.